어서요. 은민디 저거 마셨어요. 불러요. 이차 볼표, 어차 볼표, 차호연션 불러요. 은민디 저거 마셨어요. 불러요. 페히티 저 헬마솥 업버들라시러.